0: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슴팍 하고 가르거는 누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fucking right tell that bitch you motherfucking right yeah.
1: 뭐 space cadet space